버린 내가 버려버린 기억 추억으로 남겨두기는 싫어 무릎 꿇고 빌어 기록던 맞는 끝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엇나갔던 날 잡아줘 골 속에 잠긴 내게 기회 줘